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리넛 봉투 비에스니 반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.